생각을 보니까 생각을 보니 별이는 지켜내 줄라니요. 기독기 나가 늦반 마릉마릉 기다려야 되겠다고 니마사 늦반 시부도 여러 개도 내가 성부들어 가기